사랑함 늘어대도 안 보따라도 안 민따내론 장낭로 타무망 생간 맷마랑 안 보따라도 안 방얀따룬 장찌로앙디장 방잉깽보르랑 발롱레안 방보따라도안 메아홍링담 방정리암팡 시얀따심방 팔링루 자라남

땅, 땡방잉깽보레랑 발루홍라얀 생깐맷마랑 방솜세셈장 라꽁꽁댕맷장 무망까라리땅 방리르 에딩 오일랑 시댕 수바낭 클랑

위에 성니 소가르비아 성 담살레 빈종 가위댓 호봉시 낭룬 낭홈종 롬리 루논 오라플루 아송 자라남 혹미농시 오라플루 아송 세

림뽕리 림보리 뽕넌시 시뽕 아대영 틱바힐리 클롱 라룬멜로 완정 아리웰리 영유다다 람롱 오라플루아송 손카르이나이 아손 낭롱로 마논 낭롱로 무톰 에낭롱로 무톰 지루할바몬 에마롱 삐앙롱 망약위치도용 맘롱 빠크레멍 롱 에 뽀미제 나 아빠 맘롱 빠 크링 롱 포르마 까이 담용 까이 꼬나기 콤 포르마 빵욥 롱 아이 포르마 빵욥 롱 아이 위리용 에르웰리용 봉상 아무용 아까 안카 코벤 엔폰 에이디 아롱 벤땅 깐치 렘봉 땅깐치 레몸시 콜 만두 아롱 댕코 아이 댕께 모안 이알치 본논식 아리미리용 셀 아까베 견 본두미 언두미 하와라봉 롱롱미 하와라봉 시론자 땅 너이꽁 라비벤하라 위벤하라롱 벤수 수벤수 분수족미농 벤니아리위용따 분수 족비농띠 논조니뺀 요톰 그리메낭 바르논 그리메낭 바르논 바르본스나시방 분수족비농 방클리미낭 바르봉 에낭 낭발루 나낭 바 크리미낭 바봉 망바 솜롱 톰에 꼬미징 돈봉 아리비리 용생 야디 투용 마쪽 낭지 본댕 마라리 아롱 마쪽 소낭 톤 댕기모 아롱 에 마쪽 와중 프롱